0: 좀 얘기를 왜 꽈로?
1: 말만 빠져.
0: 이 TV는 오디오. 좀 얘기를 왜 꽈로?
1: 말만 빠져.
0: 이 TV는 오디오.
2: 헤이 요. Man, I see you wanna be everybody.